0: 아시아나 만드러 셀리 그리아 넥서 믹셀 7504 left heading 320
1: left heading 320 75064
0: November 811 Mike Kilo, descend and maintain 6000.
2: Descend and maintain 6811 Mike Kilo.
0: Asiana 102, descend and maintain 11000. 75064, descend and maintain 3000.
1: Descend and maintain 3000, 75064.

0: 아시아나 만들어드 딴 레스테링은 완나이나드로 그래도 포와레스 양 이놈의 16 라이다브로
1: Turn heading 150 clear IDS Yankee. Correction. Left turn heading 190 clear IDS Yankee. Runway 16 right approach 하잖아. 102 super.
0: 가방. All stations 파기 approach. 나리타니어 KNH 3002. KNH 3002. November 811 Mike 0 down left heading 270. This is maintain 3000.
2: Left 270 down to 3000 for November 811 Mike Hill.
0: Orange China 440 down left heading 320.
3: Left heading 320, Orange China 440.
0: Map Yato 200 down left heading 330.
1: Mike at 200.
0: Smart Cat 200 farm, turn left heading 30, question turn left heading 330.
1: Left heading 330, Smart Cat 200.
0: Asiana 102, contact tower 118.02.
1: Tower 118, Asiana 102.

0: 코리아는 707 리클리어 디렉트 카시오 리서너 메인텐 7000.
1: 리클리어 카시오 리서너 메인텐 7000 코리아 707.
2: 아프로치 오렌지라이너 800 클리어 브레이스.
0: 오렌지라이너 800 라자 프라이 헤링 160 베타 2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 메인텐 7000.
2: 헤링 160 메인텐 7000 오렌지라이너 800.
0: エスターマイナー、リクリアディレクトブース、クロスブースアップワンゼロダーザン。エスターマイナー、クロスブースアップワンゼロダーザン。

0: 이내야 준서로 마이너 리서나 마인텐 마이너 더즈만
1: 277 9 7 7 2 0 9
0: 리니아 20 마이너 콘택트 레이더 120 데시멀 2
1: 120 데시멀 2 리니아 209
0: 에어피 360 비클리아 디렉트 부스 크로스 부스 앗 100,000
2: Direct boost, cross boost at 1-0-0, 360.

0: 지자 110 세단 타임 라이트링 210 리사람 메인텐 6000
1: 라이트링 210 지템 메인텐 6000 제자 117
0: 리스타드 603 프라이트링 170 벡스타 2 파이널 아프로치 코 리사람 메인텐 9000
1: 라이팅 170 디스터 메인텐 9000 리스타드 603

0: 도쿄 프로시티 코리아네어 213어 메인테인 플라레벨 1050 인포메이션 에코
1: 코리아 213 도쿄 프로시티 랑웨 16 레프트 클리어 비어 스완프 고 파레벨
0: 런웨이 16 레프트 클리어 드 스완프 골프 어라이벌 코리아네어 2131
1: 루상스카고 F3에 2 3 0 2 3 0
2: 루상스카고 F3에 2 3 0 2 3 0

0: 아시아나 10, 이탄 아래 세딩 1970, 페알 파리스 양키, 런웨이 16 레스트 어프로치.
1: 헤링 1970, 클리어 아래스, 양키, 런웨이 16 레스트 어프로치.
0: 니폰 카고 226, 3 아래 세딩 340.
2: 헤링 340, 니폰 카고 226.

0: 올해 채널 7 리더스 파비 트래버 그룹 7 마리 스타스 리스트와 리비 나이나타산트 하넷 5124 에바 3사디
1: 오늘은 7 리더스 로켓가스
0: 가자
2: Circuit Road Telephone 8516 Leaving 285 Descent 240 by Mama Information Fine
0: Only Point 516 Tokyo Approach Runway 16 Left Clear Via Lutas Golf Arriver Distal Main Temperature 150
2: Lutas Golf Arriver Runway 16 Left Descent 1 Level 150 Respond 18516

0: FedEx Express 리더러 산 레프팅 완대스러 샌드를 맹땡 주더 단트 800 Get 4 IDS 양기 Runway 16 Right Approach
1: Okay, heading 190 down to 2800, clear for ILS Yankee 16 right, approach FedEx 6030.